보완하며 상시적으로 응급훈련과 안전교육 양성을 조직해 안전생산의 기초를 끊임없이 다져야 합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일상 순찰과 전문 검사 력도를 높이며 명절 휴일, 인파가 몰리는 시기 등 관건적 절점에 몰을 박고 중점 장소, 중점 환자의 안전관리 통제를 강화하며 법률 규정을 위반한 생산 경영 행위를 엄격히 조사 처벌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자체 점검 및 시정을 전개하며 작업 조작 절차를 규범화하고 응급 처리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해 위험 방비와 응급 처리 능력을 전면 향상시켜야 합니다. 관아비, 소지위, 제소리 등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중로소 삼국 접경지대에 위치한 훈천시는 변경선이 길고 지리적 위치가 독특한 바 우리나라 북행 개방의 중요한 창구이자 병강 안전 공고를 수호하는 최전선입니다. 훈천에서는 당건설을 변경치리 전 과정에 관철하는 것을 견지하고 변경 당건설을 인솔로 기초 강화, 변경 안전 공고, 흥변 부민 각항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단기가 변경 일선에서 높이 휘날리게 함으로써 행복하고 아름다운 훈천 건설을 위해 강력한 조직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층 조직 건설을 강화해 변경 일선의 전투 포로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훈천시는 변경 마을에 당지부 플러스 격자망 플러스 경찰 업무 지리 모식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당 조직을 격자망에 세우고 봉사를 격자망 속에 실현해 기층 지리 정밀화와 전면 피복을 이룩했습니다. 우수한 변경촌 당 조직 서기를 선발 배치하고 귀향 창업 청년, 퇴역 군인, 지부 선도사 가운데서 촌 간부를 선발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농업을 알고 농촌을 사랑하며 농민을 아끼는 기층 선도사 대우를 구축했습니다. 당원 대호 건설을 강화하고 3회 1과 조제 당일 등당 조직 생활 제도를 엄격히 리행하며 변경 일선에 당원 중심 가구, 당원 책임 구역을 설치하고 당원들을 조직하여 변경 순찰, 수호, 정책 선전, 모순 조정, 변민 봉사 등 사업에 앞장서 참여시킴으로써 기초 당 조직의 전투 보루 역할과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당원들이 변경선에서 가장 선명한 붉은 좌표가 되도록 했습니다. 군대 경찰 지방의 공동 건설을 심화하고 공동 방어와 공동 통제에 강력한 함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변경 방위 부대, 변경 파출소와의 합작 연동을 강화하고 면석 회의, 정보 공유, 공동 순찰 방어, 긴급 상황 대응 등 사업 기재를 건립하며 정기적으로 변경 관리 통제 형세에 대한 분석과 연구 판단을 전개해 군대, 경찰, 지방 공동 방어 통제 합력을 형성했습니다. 당원 중심 가구 플러스 변경 수호원 대호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정치적 소양이 좋고 책임감이 강한 군중들이 변경 수호 대호에 참여하고 군중을 동원해 변경을 지키고 수호하도록 해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모두가 책임을 다하며 모두가 공유하는 변경치리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대, 경찰, 지방, 공동건설 침묵, 국방교양선전, 변경법규 보급 등 활동을 조직 전개해 변경 주민들의 국가의식, 국방의식과 변경수호의식을 증강함으로써 한 명의 변경 주민이 곧한 명의 보초병이고 한 가정이 곧 하나의 초소라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흥변 부민 행동을 추진해 변경 군중들이 좋은 생활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변경 당건설과 향촌지능, 산업발전을 긴밀히 결부하고 당건설을 틀어쥐어 지능을 촉진하고 조직을 강화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변경촌 자원 여건에 입각해 특색 재배 양식, 향촌 관광, 변경 무역 등 산업을 발전시켜 변경 주민들의 증수 치부를 이끌었습니다. 경신진, 양포 만족향, 마천자향 등 변경촌진에서는 홍색 자원과 생태 우세에 의탁해 홍색 혈맥 플러스 생태 자원 플러스 민족 단결 향촌지능 발전 경로를 구축하고 촌 집체 경제를 육성 장대시켜 변경촌이 아름다운 환경도 있고 생산 가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변경촌 기초시설과 공공봉사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농촌 주거 환경 정비를 추진하며 물, 전기, 도로,
인터넷 등 부대 시설을 보완해 병경 주민들이 머물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경 부유와 병강 안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건설을 강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훈철은 여러 민족이 집구하는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양을 깊이 전개하고 여러 민족 간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광범위하게 민족 단결 한가족 등 주제 활동을 전개하고 여러 민족 군중이 함께 거주하고 배우며 건설하고 공유하며 일하고 즐기도록 추동해 민족 단결, 병강 안정 공고, 사회 조화의 량환 국면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다운 훈촌을 건설하고 신성한 국토를 공동으로 수호하는 웅장한 힘을 결집했습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안전우환을 가일층 제거하며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날 훈촌시 하남과도 광천사회구역에서는 훈촌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집법대대와 연합으로 관할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창고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집중 철거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작업자들은 장갑을 착용하고 공구를 이용해 철거 작업을 진행했으며 운반 차량과 협력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을 통일적으로 차량에 실어 운반 처리하면서 철거와 동시에 즉시 정리 작업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 한 곳을 철거하면 한 곳이 정리되고 한 곳을 정리하면 한 곳이 깨끗해지도록 했습니다. 전체 철거 작업 현장은 규범적이고 질서 있었는 바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여 공공공간 관리를 절실히 규범화해 사회구역 환경질과 주민들의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제고했습니다. 그날 성정부 보도 办公室에서는 소식 공개회를 열고 길림성 삼림 4대 저장고 건설 실시 방안 관련 상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방안은 삼림 저수지, 삼림 돈 창고, 삼림 량곡 창고, 삼림 탄소 창고 등 4대 분야의 구체적인 공정을 세분화하고 지표와 중점 임무를 수치화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소개한 데 따르면 길림성 삼림 4대 창고 건설 실시 방안은 성당위 성정부의 동의를 거쳐 인쇄 발부되고 실시합니다. 방안은 7개 공정을 계획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국토 녹화 품질 향상, 삼림 품질 향상과 방풍 사막화 방지 7위 세계 공정과 림산물 다원화 공급 공정, 산업 규모 확대 향상 공정, 삼림 생태 계통 탄소 공정, 탄소 흡수량 증대 공정과 림초 자원 보호 능력 향상 공정이 포함됩니다. 소식 공개회의 소개에 따르면 길림성은 림업 대상으로 림지 면적이 국토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며 삼강 수탑이자 동북아 생태 안전의 바닥짐입니다. 실시 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성 삼림 면적을 860만 헥타르에 도달하게 하고 삼림 연간 저수 능력을 230억 립방미터에 달하게 하며 삼림 토양 보정 능력을 4억 톤 이상으로 삼림 탄소 저장량을 15억 톤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리마 경제 제품 생산량은 80만 톤을 돌파해 년 평균 6% 성장시키고 림초 산업 전 산업사슬 생산액은 3,250억 원에 달해 년 평균 6.5% 성장시키며 림초 생태 봉사 기능 가치는 년간 1조 3,700억 원에 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년 동안 국토 녹화 1,000만 몰을 완성하고 도시 녹지를 1,500만 평방미터 보완 승격하며 매년 800개 촌 마을을 녹화 미화하고 고목 명목의 관리 대상 작성률과 관리 보호 책임 시달률을 100%에 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대미원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당위부석이며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이전시중점병력안전생산사업전개상황을조사연구했습니다珲春시에서는병경당건설인수를지속적으로심화해병강수호안정및번영의강력한보루를구축하고있습니다
2: 아래상세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
1: 9월2일珲春시당위부석이며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이전시중점병력안전생산사업전개상황을조사연구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인민지상생명지상리념을확고히수립하고안전우한조사정돈을엄격히잘틀어지며각종안전위험을전력으로방비

해소하고 중특대 사고 발생을 견결히 억제해 고수준 안전 생산으로 전시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을 호위해야 합니다. 박철만은 선으로 우별 운수그룹 요한회사, 장촌가스 훈촌요한회사, 도시복지원, 길자호텔, 구아연백 쇼핑중심, 보건에너지, 에루 CNG, 주유충전소 등지에서 기업의 안전생산관리제도 시달, 일상적인 위험관리 통제 등 상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현장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정돈개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시각각 안전생산 단계를 바싹 조이고 중점 영역에 초점을 맞춰 그물망식 전면 피복 우한조사 정돈을 전개하고 문제 대상을 건립하며 목록화 관리, 표안식 정돈 개진을 실행해 각종 위험 우한이 동적으로 모두 해소되고 철저히 해소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방어 통제체계를 건립 건전히 하고 안전방호와 소방응급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상시적으로 응급훈련과 안전교육 양성을 조직해 안전생산의 기초를 끊임없이 다져야 합니다. 박철만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일상 순찰과 전문 검사 력도를 높이며 명절 휴일, 인파가 몰리는 시기 등 관건적 절점에 몰을 박고 중점 장소, 중점 환절의 안전관리 통제를 강화하며 법률 규정을 위반한 생산 경영 행위를 엄격히 조사 처벌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엄격히 시달하고 자체 점검 및 시정을 전개하며 작업 조작 절차를 규범화하고 응급 처리 기재를 건립 건전히 해 위험 방비와 응급 처리 능력을 전면 향상시켜야 합니다. 관아비, 소지위, 재소리 등이 조사 연구에 참가했습니다. 중로소 삼국 접경지대에 위치한 훈촌실은 변경선이 길고 지리적 위치가 독특한 바 우리나라 북행 개방의 중요한 창구이자 병강 안전 공고를 수호하는 최전선입니다. 훈촌에서는 당건설을 변경치리 전 과정에 관찰하는 것을 견지하고 변경 당건설을 인솔로 기초 강화, 변경 안전 공고, 흥변 부민 각항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해 단기가 변경 일선에서 높이 휘날리게 함으로써 행복하고 아름다운 훈촌 건설을 위해 강력한 조직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층 조직 건설을 강화해 변경 일선의 전투 포로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훈촌시는 변경 마을에 당지부 플러스 격자망 플러스 경찰 업무 지리 모식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당 조직을 격자망에 세우고 봉사를 격자망 속에 실현해 기층 지리 정밀화와 전면 피복을 이룩했습니다. 우수한 변경촌 당조직 서기를 선발 배치하고 귀향 창업 청년, 퇴역 군인, 지부 선도사 가운데서 촌 간부를 선발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농업을 알고 농촌을 사랑하며 농민을 아끼는 기층 선도사 대호를 구축했습니다. 당원 대호 건설을 강화하고 3.1과 조제 당일 등 당조직 생활 제도를 엄격히 리행하며 변경 일선에 당원 중심 가구, 당원 책임 구역을 설치하고 당원들을 조직하여 변경 순찰, 수호, 정책 선전, 모순 조정, 변민 봉사 등 사업에 앞장서 참여시킴으로써 기초 당 조직의 전투 보루 역할과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당원들이 변경선에서 가장 선명한 붉은 좌표가 되도록 했습니다. 군대 경찰 지방의 공동 건설을 심화하고 공동 방어와 공동 통제에 강력한 합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변경 방위 부대, 변경 파출소와의 합작 연동을 강화하고 연속 회의, 정보 공유, 공동 순찰 방어, 긴급 상황 대응 등 사업 기재를 건립하며 정기적으로 변경 관리 통제 형세에 대한 분석과 연구 판단을 전개해 군대 경찰 지방 공동 방어 통제 합력을 형성했습니다. 당원 중심 가구 플러스 변경 수호원 대호 건설을 깊이 추진하고 정치적 소양이 좋고 책임감이 강한 군중들이 변경 수호 대호에 참여하고 군중을 동원해 변경을 지키고 수호하도록 해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모두가 책임을 다하며 모두가 공유하는 변경 치리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대 경찰 지방 공동 건설 침묵 국방 교양 선전 변경 법규 보급 등 활동을 조직 전개해 변경 주민들의 국가의식, 국방의식과 변경 소호의식을 증강함으로써 한 명의 변경 주민이 곧 한 명의 보초병이고 한 가정이 곧 하나의 초소라는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흥변부민 행동을 추진해 병경 군중들이 좋은 생활을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병경 당 건설과 향촌 지능 산업 발전을 긴밀히 결부하고 당 건설을 틀어지어 지능을 촉진하고 조직을 강화해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견지하며 병경촌 자원 여건에 입각해 특색 재배 양식, 향촌 관광, 병경 무역 등 산업을 발전시켜 병경 주민들의 증수 치부를 이끌었습니다. 경신진, 양포 만족향, 마천자향 등 병경 촌진에서는 홍색 자원과 생태 우세에 의탁해 홍색 혈맥 플러스 생태 자원 플러스 민족 단결 향촌 지능 발전 경로를 구축하고 촌 집체 경제를 육성 장대시켜 병경촌이 아름다운 환경도 있고 생산 가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병경촌 기초시설과 공공봉사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농촌 주거 환경 정비를 추진하며 물, 전기, 도로, 인터넷 등 부대시설을 보완해 병경 주민들이 머물 수 있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경 부유와 병강 안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민족 단결 진보 건설을 강화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훈천은 여러 민족이 집구하는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민족 단결 진보 선전 교양을 깊이 전개하고 여러 민족 간의 왕래 교류 융합을 촉진하며 광범위하게 민족 단결 한가족 등 주제 활동을 전개하고 여러 민족 군중이 함께 거주하고 배우며 건설하고 공유하며 일하고 즐기도록 추동해 민족 단결 병강 안정 공고 사회 조화의 량완 국면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다운 훈촌을 건설하고 신성한 국토를 공동으로 수호하는 웅장한 힘을 결집했습니다.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안전우환을 가일층 제거하며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늘 훈촌시 하남과도 광천사회구역에서는 훈촌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집법대대와 연합으로 관할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창고 등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집중 철거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작업자들은 장갑을 착용하고 공구를 이용해 철거 작업을 진행했으며 운반 차량과 협력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 폐기물을 통일적으로 차량에 실어 운반 처리하면서 철거와 동시에 즉시 정리 작업 기준을 엄격히 집행해 한 곳을 철거하면 한 곳이 정리되고 한 곳을 정리하면 한 곳이 깨끗해지도록 했습니다. 전체 철거 작업 현장은 규범적이고 질서 있었는 바 주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여 공공공간 관리를 절실히 규범화해 사회구역 환경질과 주민들의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제고했습니다. 그늘 성정부 보도 办公室에서는 소식 공개회를 열고 길림성 삼림 4대 저장고 건설 실시 방안 관련 상황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방안은 삼림 저수지, 삼림 돈 창고, 삼림 량곡 창고, 삼림 탄소 창고 등 4대 분야의 구체적인 공정을 세분화하고 지표와 중점 임무를 수치화했습니다. 소식 공개회에서 소개한 데 따르면 길림성 삼림 4대 창고 건설 실시 방안은 성당위 성정부의 동의를 거쳐 인쇄 발부되고 실시합니다. 방안은 7개 공정을 계획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국토 녹화 품질 향상, 삼림 품질 향상과 방풍 사막화 방지 7위 3개 공정과 림산물 다원화 공급 공정, 산업 규모 확대 향상 공정, 삼림 생태 계통 탄소 공정, 탄소 흡수량 증대 공정과 림초 자원 보호 능력 향상 공정이 포함됩니다. 소식 공개회의 소개에 따르면 길림성은 림업 대상으로 림지 면적이 국토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며 삼강 수탑이자 동북아 생태 안전의 바닥짐입니다. 실시 방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성 삼림 면적을 860만 헥타르에 도달하게 하고 삼림 연간 저수 능력을 230억 립방미터에 달하게 하며 삼림 토양 고정 능력을 4억 톤 이상으로 삼림 탄소 저장량을 15억 톤 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리마 경제 제품 생산량은 80만 톤을 돌파해 년 평균 6% 성장시키고 림초 산업 전 산업사슬 생산액은 3,250억 원에 달해 년 평균 6.5% 성장시키며 림초 생태 봉사 기능 가치는

연간 1조 3,700억 원에 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년 동안 국토 녹화, 천만물을 완성하고 도시 녹지를 1,500만 평방미터 보완 승격하며 매년 800개 촌마을을 녹화 미화하고 고목 명목의 관리 대상 작성률과 관리 보호 책임 시달률을 100%에 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대미원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청취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먼저이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당위부석이며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이전시문화관광사업상황을조사연구했습니다珲春시에서는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주선으로착실하게북향개방을강화하고동산구경제를확대육성하며문화관광지능에힘을모으고민생복지를증진해각종사업에서좋은소식이잇따르고눈에띄는성과도나타나실질적인발전성과로연변조의경축에무게감있는변경도시의다환지를써내려가고있습니다9월2일珲春시당위부석이며시정부시장대리박철만이전시문화관광사업상황을조사연구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珲春의독특한생태변경역사문화자원에립각해문화관광의심층융합발전을지속적으로초동하고문화관광시장활력을전면활성화함으로써변경생태인문특색을갖춘문화관광산업발전의새고지를전력으로구축해야합니다박철만은선으로혼촌동북호랑이표범자연과학보호관와스토크활락섬오대진국토수복기념관등지에서각문화관광지점의운영관리관광객접대봉사안전생산관리통제및선전보급등상황을상세히료해했습니다박철만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혼촌의변경역사문화수변애국문화동북호랑이표범생태문화의핵심의의를깊이발굴하고역사문화자원의보호보수정비를잘하며혼촌의애국수변생태보호변경발전이야기를잘해정적인문화자원을동적인문화관광체험으로전환하도록주동해야합니다천혜의생태우세에립각해생태과학보급문화관광브랜드를강화하고과학보급교육생태관광연구학습체험을일체화한특색문화관광업태를구축해문화관광제품의지식성흥미성체험성을높여야합니다박철만은다음과같이요구했습니다문화관광기초시설부대시설을지속적으로보완하고관광객봉사절차를세분화해문화관광봉사의표준화정밀화수준을전면향상시켜야합니다전역관광발전리넴에립각해전시문화관광자원을통합하고서로연결하며관광정품로선을과학적으로계획해각문화관광지점의연동발전을주동해야합니다문화관광영역의안전생산사업을엄격히틀어지고문화관광업계의안전발전최저선을튼튼히구축해관광객들에게안전하고편안하며량질의관광환경을조성해야합니다제소리등이조사연구에참가했습니다금추계절의가을바람에풍성한결실의향기가가득합니다9월3일연변조선족자치주는창립74주년을맞이했습니다혼촌시는지속적으로삼국접경의독특한지리적위치에립각해전주발전의대국면을둘러싸고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주선으로착실하게북향개방을강화하고동산구경제를확대육성하며문화관광지능에힘을모으고민생복지를증진해각종사업에서좋은소식이잇따르고눈에띄는성과도나타나실질적인발전성과로연변조의경축에무게감있는변경도시의다반지를써내려가고있습니다1년내혼촌은북향개방의중대한기회를다잡고개방관문의명함을계속해서빛내며통산구의준위가역사적도약을이루었습니니다혼촌통산구고나통산구의현대화연합검사시설이전면승격되고 DIRO 국제도로운송이쌍방향으로관통되었으며출국환급업무가시행되고전국최초의원스톱입국관광종합봉사창구가정식으로운영되기시작했습니다각종통로가끊임없이확대되고기능이보완되어혼촌의대외개방설비장비기초가더욱견고해졌습니다혼촌종합보세구혼촌동부가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에들어서면작업장과공장이분주하게운영되고다국간소포가질서있게분류되고있습니다전시다국전자상거래무역액은반년앞당겨100억원대를돌파하여동기대비두배이상증가하면서전주무역성장의강력한엔진으로되었습니다 해산물 수입 집산의 우세를 바탕으로 혼촌은 킹크랩의 전반 산업 사슬을 확장하고 혼촌 해산물 브랜드를 전국으로 확산시켰습니다. 국산 상품 차량 수출과 청정 에너지 수입이 배로 증가하고 통상구의 여객 유동 및 화물량이 끊임없이 신기록을 경신하면서 북향 개방의 활력이 지속적으로 방출되고 연변 유행형 경제 발전에 혼촌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문화 관광 융합이 여러 방면에서 결실을 맺으면서 변경의 풍경이 부민 산업으로 변모했습니다. 혼촌은 단풍 해운 다채 혼촌의 문화 관광 IP를 구축하고 관광 100억 원시 목표를 확고히 하며 변경의 풍경, 생태 습지, 조선족 민속, 발해 역사 등 특색 자원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혼촌 실크로드 발해 고진, 혼촌 동방 제일촌, 혼촌 방천 풍경구, 혼촌 와스토크 환락섬, 혼촌 개개리 해산물 시장, 혼촌 동북 호랑이 표범 자연과학 보급관, G331 경경 자가 운전 풍경선 등 문화 관광 브랜드가 계속 인기를 끌고 있으며 야시장, 맥주 축제, 민속 체험, 습지 생태 관광 등 새로운 업태가 끊임없이 등장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습니다. 문화 관광 소비 열기가 계속 상승하고 변경 관광은 한계 계절 상황에서 사계절 내내 활기찬 분위기로 점차 바뀌고 변경 도시의 일상 생활의 정취도 더욱 농후해지고 있습니다. 향촌 진흥이 안정하게 추진되며 변경 향촌이 새로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무에 달하는 논밭에서 옥야의 향기가 풍겨오고 특색의 쌀, 식용균 등 훈자호 농산물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변경촌 주민들의 민박 경제, 상호무역 수익 증대, 전자상 거래 생방송 등이 다방면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농촌 기반 시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생활 환경이 승격되고 있습니다. 강민족 대중들은 향촌 진흥의 길에서 손을 잡고 함께 분진하며 산업이 번영하고 생태석으로 살기 좋으며 민족이 단결된 변경의 향촌 화폭을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혼촌은 기세를 몰아 전진하면서 문화 관광 산업을 깊이 육성하고 향촌 진흥을 확실히 추진하며 민생 복지를 증진시킬 것입니다. 역사적 기회를 충분히 포착하여 흔들림 없이 해양을 향해 강대해지고 전주 강민족 자녀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손을 맞잡고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으로 고품질 발전을 주동해 연변의 더욱 아름다운 내일을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월한 동산구 자원과 독특한 변경 문화 관광 특색을 바탕으로 혼촌은 국내 변경 관광의 필수 방문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각지의 관광객들이 줄을 이어 찾아와 변경 도시의 풍경을 만끽하며 전시 관광 소비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그중 특색 있는 해산물 체험은 관광 시즌에 눈에 띄는 볼거리로 활기찬 문화 관광 소비의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혼촌 해산물 시장은 공급이 충족하고 품종이 다양하며 각종 신선한 해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바로 판매하고 있어 맛이 좋고 가성비가 뛰어난 우세로 관광객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가들은 선별, 세척, 가공 등 봉사를 질서 있게 전개해 관광객들에게 신선한 변경 해산물의 풍미를 빠르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혼촌의 변경 풍경과 특색 있는 거리들을 둘러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별히 해산물 미식을 체험하러 와 현장에서 신선한 해산물을 직접 고르며 변경 도시의 특색 있는 미식 문화를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짙은 일상생활의 정취, 품질이 좋은 해산물은 먼 길을 찾아온 관광객들로부터 찬사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열기가 오른 해산물 소비 현장은 전시 관광산업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혼촌은 아름다운 경치로 인기를 모으고 맛있는 음식으로 관광객을 남기며 문화 관광과 미식의 심층적인 융합을 통해 변경 관광도시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고 관광객의 여행 체험과 도시의 호평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일전 혼촌시 신안가도 장안사회구역에서는 혼촌시 정협 민족 종교 우호소 권하 출입경 병방 검사소와 연합으로 은으로 병강을 물들이고 한마음으로 단결 분진해 초심 실천 당건설 연합건설 주재 당일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민족 단결 진보 선전홀 및 전국 표준어 선전 주간 사업 포치를 긴밀히 들어지고 민족 단결 진보 관련 법률 법규를 해석했으며 민족 단결의 따뜻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국가 통용 언어 문자를 선전 보급했으며 군중들에게 표준어를 말하고 규범적인 글자를 쓰도록 제창해 언어의 상호 소통으로 민족 간의 융합을 촉진했습니다. 권하 출입경 변방 검사소 민경들은 또 통상구 변경의 실체에 입각해 변경 법치 안전 선전 강연을 거행했습니다. 강연에서는 사례와 결부에 변경 관리, 밀입국 밀수 방지, 다국 사기 범죄에 대한 저항 등 지식을 설명하고 민족 단결과 변강 안정 사이의 내재적 연계를 해석했습니다. 근일 훈천시 하남가도 창성사회구역에서는 훈천시인민병원, 연변대학 부속병원과 연합으로 대형 혜민 의무진찰 활동을 개최했습니다. 여러 과실에서 온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진료를 맡아 주민들에게 인내심 있게 의문을 해답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며 건강지도를 제공하고 정밀 영상검사 등 여러 가지 봉사를 제공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편집의 태미연, 방송의 전원국이었습니다.
2: 下面请听由单田芳为您播讲的评书《乱世枭雄》。
3: 上回书题目叫《五虎将大闹明月楼》。 孙烈臣、汤二虎、张世飞、郑翠萍、蔡平本领着50名精兵，非常巧妙地活擒了达尔汗王。什么逃课逃胡、巴布扎布、克尔钦布勒、贡布、泽登、